새끼 발 똑딱딱 장말 서대하고 핀대 오조 하루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수몽을 붓고 펑개불에 얼른 번 더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.